먼저 고개 숙이기. 어느 날 부부가 싸웠다. 아내가 말했다.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이혼하자. 이런 생활 도저히 못 견디겠어. 남편도 화가 치밀어 말했다. 못 살면 못 살지. 집은 내가 갖고 차도 내가 가져. 나도 내게 맡길게. 내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나도 따라갈게. 아내가 방금 마신 물을 와장창 뿜어버렸다. 문득 감동이 밀려오며 얼굴이 붉어지고 수줍게 남편에게 물었다. 왜 매번 싸울 때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양보해 주는 거예요? 남편이 말했다. 내 키는 176cm이고 당신은 158cm잖소. 당신과 이야기할 때 당연히 내가 먼저 고개 숙여야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은 감성으로 세상을 알아가는 문학정원의 림하정입니다. 못 잊을 할머니들. 길에서 흔히 스쳐 지나칠 수 있는 것은 평범한 분들이지만 오래도록 기억의 한갈피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첫 분은 연교시장에서 삶은 강냉이를 팔던 할머니다. 늘 나를 고향 친지처럼 대해주셨다. 코로나가 만연해 시도 때도 없이 도시가 봉쇄되던 때에도 가끔 전화를 걸어 시내를 빠져나올 수 있으면 집에 와서 강냉이를 가져가라고 하셨다. 어려운 시절에 건네준 그 따뜻한 한마디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있다. 두 번째 분은 수영장 청소를 맡았던 할머니다. 내가 매일 수영장에 다니며 마주칠 때마다 수고하십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더니 어느 날 삶은 강냉이 세 개를 건네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처럼 허드레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가 눈인사 한 번만 해줘도 오래 잊지 못해요.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한다는 너무나 평범한 진리를 새삼 깨닫게 해준 말이었다. 세 번째 분은 미국 할머니다. 조깅할 때마다 자주 마주치는 분인데 언제 봐도 왼손에는 비닐주머니를 들고 오른손에는 긴 집게를 쥐고 계신다. 할머니는 조깅을 하면서 길가에 쓰레기를 주워 담는다. 환경보호가 완전히 몸에 밴 분이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지구를 살리는 일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오래전 딸 아이가 소학교 시절 버려진 건전지를 주고 모으려 했던 말이다. 지구촌의 천사. 생각해보면 그 할머니 역시 조용히 지구를 살리고 계신 것이다. 왜 나는 이런 분들을 잊지 못할까? 이 세상을 조용히 살아가며 인간이 지녀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몸소 보여주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어쩌면 이런 평범한 선의와 따뜻한 마음 속에 숨어 있는지도 모른다.

두만강 신령 이야기. 강에 혼이 된 처녀. 옛날 옛적 두만강 깊은 곳에는 두만강 신령이 살고 있었어요. 이 신령은 강을 지키고 사람들을 보살피는 존재였죠. 그런데 이 신령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름다운 처녀와 가난한 마을. 아주 먼 옛날 두만강가에 아름다운 처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예쁘고 마음씨도 착해서 모두의 사랑을 받았죠. 하지만 처녀의 집은 가난했어요. 늙으신 아버지는 병들어 일을 할 수 없었고 처녀는 매일 강가로 나가 빨래를 하고 물을 기러 생계를 이어갔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욕심 많은 탐관 오리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는 가난한 농민들을 착취하고 세금을 무겁게 거두어 들었죠.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져 갔어요. 처녀의 아버지도 병을 치료하지 못해 점점 쇠약해져 갔답니다. 탐관 오리의 횡포. 어느 날 탐관 오리가 처녀를 보게 됐어요. 그는 처녀의 아름다움에 반해 억지로 자신의 첩이 되라고 강요했죠.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네 아버지를 감옥에 가둘 테다. 세금을 내지 않은 죄로 말이다. 처녀는 울며 불며 매달렸지만 탐관오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분개했지만 권세 있는 탐관오리를 당해낼 수 없었죠. 두만강으로의 선택. 결국 처녀는 어쩔 수 없이 탐관오리의 집으로 끌려가게 됐어요. 하지만 그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죠.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 탐관오리의 첩이 될 순 없다. 탐관오리의 집으로 끌려가던 날 처녀는 두만강가에 이르렀죠. 그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강물을 바라보았죠. 맑고 푸른 강물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두만강이여, 이 몸을 받아주소서. 제 몸은 죽어도 제 혼은 이 강에서 살아 마을 사람들을 지키겠나이다. 그렇게 처녀는 강물에 몸을 던졌어요. 모두가 슬퍼하며 울부짖었지만 이미 강물은 그녀를 깊이 감싸는 뒤였죠. 강의 신령이 되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처녀가 몸을 던진 순간 두만강은 거센 파도를 일으키며 탐관오리의 배를 뒤집어 버렸어요. 탐관오리는 그만 강물에 빠져 죽고 말았죠.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일을 겪게 됐어요. 탐관오리가 사라진 뒤에도 가끔 강물이 거칠게 일어나 악한 자들을 벌주곤 했어요. 그리고 착한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강물이 조용히 그들을 감싸 보호해 주었죠.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그 처녀의 혼이 강의 신령이 되어 마을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두만강가에 작은 제단을 쌓고 해마다 강신령에게 제사를 지내며 감사함을 표했답니다. 두만강 신령과 두 영웅의 탄생. 그 후로도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두만강 신령은 강을 지키며 때로는 악한 자를 보라고 때로는 선한 자를 도와주었죠. 어느 날 두만강 신령은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리고 꿈속에서 한 마리의 영웅으로 변했어요. 그 영은 하늘로 솟아올랐다가 다시 강으로 내려왔죠. 그 꿈을 꾼지 얼마 후 두만강요에게 두 가문에서 각각 사내 아이가 태어났어요. 한 아이는 훗날 이성계가 되었고 다른 아이는 누루하치가 되었답니다. 이두 아이는 자라서 각각 조선과 청나라를 세우게 됐죠. 전설에 따르면 이두 아이는 바로 두만강 신령의 환생이었다고 해요. 강의 신령이 두 명의 위대한 영웅으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점은 보통 한국의 전설에서는 이성계와 누르하치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연변의 조선족 전설에서는 두 사람 모두를 긍정적인 영웅으로 그리고 있답니다. 이것은 중국 땅에서 조선족으로서 한족과 평화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두만강을 단순한 강이 아니라 살아있는 혼으로 바라보는 조선족 사람들의 시선을 잘 보여줍니다. 두만강은 그들에게 생명의 근원이자 역사의 증인이자 미래를 향한 희망의 상징인 셈이죠.

상추 한입 해정. 오늘 김지견 형님이 수원에서 보낸 택배를 받았다. 상자를 여는 순간 그 안에는 푸릇푸릇한 상추가 가득 담겨 있었다. 요즘이야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언제든지 상추를 살수 있다. 그러나 이 상추는 달랐다. 비료를 거의 쓰지 않고 시골 밭에서 자란 상추라 그런지 잎이 연하고 빛깔부터가 남달라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다. 나보다도 아내가 더 반가워했다. 여보, 빨리 시장에 가서 삼겹살 좀 사오세요. 그날만큼은 아내의 말이 곧 명령이었다. 나는 불이 났게 시장으로 달려가 삼겹살을 사들고 돌아왔다. 고기를 굽는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고 상추 한 입에 삼겹살을 얹어 먹는 순간 그 맛은 평소와는 전혀 달랐다. 손자가 물었다. 할아버지, 오늘 상추가 왜 이렇게 연하고 맛있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건 수원에 계신 할아버지가 시골 농장에서 보내주신 거란다.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정이란다. 너도 나중에 사람 사는 법, 정을 배우며 살아야 한다. 그날 전에 우리는 상추와 삼겹살로 오랜만에 웃음이 넘치는 식탁을 마주했다.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어머니는 텃밭에 상추를 심으셨고 저녁이면 몇 잎을 따다 깨끗이 씻어 상에 올리셨다. 아버지는 된장에 상추를 싸서 드시며 소박한 한끼 속에서 삶의 맛을 느끼셨다. 그 시절 상추 한 입도 귀한 음식이었다. 30대 벌방으로 이사 와서는 작은 울타리 안에 상추 모종을 10포기 심었다.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며 정성껏 키웠고 5월 되면 저녁마다 상추잎을 따 된장과 풋고추, 마늘을 곁들여 입맛을 돋구고 했다. 세월이 흘러 한국에 와서는 언제부턴가 상추를 잘 먹지 않게 됐다. 마트에서 산 상추는 그 옛날의 맛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이 상추를 먹으며 다시 깨달았다. 수원에서 일산으로 보낸 이 상추 택배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사람의 정을 담아 보낸 것이었다. 그날 값비싼 소고기를 받았더라면 이처럼 가슴이 울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형님의 정 앞에서 나는 그만 목이 메이고 말았다. 상추 한 상자는 돈으로 얼마든지 살수 있다. 택배 값으로도 고기를 사 먹을 수 있는 세상이다. 그러나 사람의 정은 다르다. 그 따뜻한 마음은 1,100만 원을 주고도 살수 없는 것이다. 그날 밤 식구들이 모두 잠든 뒤에도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조용히 일어나 남아있는 상추를 다시 꺼냈다. 한 잎을 뜯어 아무것도 싸지 않고 그대로 입에 넣었다. 식을수록 가슴이 먼저 아려왔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형님. 소리도 내지 못한 채그 이름 하나를 입속에서 굴러다가 눈물이 떨어져 상추 위에 맺혔다.

나는 그 상추를 다시 먹지 못하고 그대로 손에 쥔 채 오래 앉아 있었다. 나는 오늘 저녁 상추를 먹으며 사람을 먹고 정을 먹고 세월을 다시 씹었다.

0: 교를 닮은 사람은 스며드는 그 아름다움 때문에 미소를 갖는 것입니다. 따스한 삶일수록 따스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1: 별을 닮은 사람은 꿈을 품는 사람입니다. 그 따스한 덕분에 모두가 미소를 그려가기 때문입니다.
0: 별을 닮은 사람은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은 따스함을 지닌 사람입니다. 별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별을 닮은 사람은 꿈을 지닐 수 있게 향기를 줍니다. 삶이 미소를 잃지 않는 건 별을 닮은 사람들이 많기에 따스한 색을 지닌 것입니다.
1: 네, 별을 닮은 사람이란 좋은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동행에서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박준란입니다.
1: 리처독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의 오프닝 곡 만나볼까요? 변강 가수가 부릅니다. 어머님께 드리는 노래.

0: 병으로 수십 년간 누워 지내면 100세를 넘어도 장수의 의미가 옅어집니다. 따라서 자녀 등 가족들도 힘듭니다. 신체, 정신이 모두 건강해야 건강 수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즘은 일반적인 장수보다 건강 수명을 더 중시합니다. 90세, 100세를 넘어도 몸과 정신이 건강한 분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아래에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아침 습관들, 생활과 건강 코너에서 알아봅니다.
1: 아침 스트레칭 빼놓지 않는 이유. 건강 수명을 누리는 사람들은 아침 기상 직후 스트레칭을 거의 빼놓지 않습니다. 손으로 팔, 다리 등 온몸을 주무르면 잠자는 동안 정체됐던 혈액의 순환,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마사지의 건강 효과와 비슷합니다. 부상 방지를 위해서 강하게 기지개를 펴지 말고 천천히 부드럽게 합니다. 중년이라면 잠자리에서 엉덩이 허리를 드는 브릿지 자세를 하면 허벅지 엉덩이 근력 운동의 효과도 있습니다.
0: 미지근한 물 마시기. 8시간 자는 동안 몸의 수분 공급이 끊깁니다. 그럼에도 땀과 분비물 등으로 수분은 끊임없이 배출됩니다. 위에 자극이 덜한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밤새 쌓인 몸속 노폐물을 내보내고 신진대사가 활성화됩니다. 몸에서 오래된 물질을 새 것으로 바꾸는 과정이 바로 신진대사입니다. 수분이 모자라 끈끈해진 피도 잘 흐릅니다. 이른 아침에는 혈관병, 뇌졸중, 심장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가 끈끈해져 혈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아침은 꼭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고루 든 식단으로 먹기. 아침 식사는 오전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나 직장인이라면 탄수화물도 먹어야 합니다. 체중 조절을 위해 지나치게 탄수화물을 피하면 두뇌 활동 등 일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3대 필수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예를 들면 채소, 과일, 샐러드, 달걀, 요구르트, 견과류, 통밀빵 등입니다.
0: 블랙커피 한 잔 또는 반 잔 마시기. 커피의 효과는 여전히 논란이 많지만 위염, 위궤양 등이 없다면 블랙커피 한 잔 또는 반 잔을 마시면 집중력이나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식사로 어느 정도 위를 채웠다면 커피의 카페인이 위점막을 크게 해치진 않습니다. 커피 속의 클로로겐산 성분과 체내에서 분비되는 가스트린이 장을 자극해 화장실에 가게 만듭니다. 건강 수명을 위해선 쾌변도 매우 중요합니다.
1: 작업, 산책, 비탈길 오르기 등으로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기. 건강 수명을 누리는 분들은 먹었으면 움직인다가 철칙입니다. 아침을 먹고 눕거나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것만 계속 보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부지런히 몸을 움직입니다. 가사 활동, 산책, 더 나아가 다리 근력 향상을 위해 동네의 비탈길도 오릅니다. 노인들은 평생 헬스클럽 운동과 거리가 멀어도 건강 수명을 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두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위의 생활 습관은 은퇴한 분들의 일종입니다. 바쁜 직장인은 아침 식사도 건너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천금 같은 아침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 식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걷기 운동, 계단 오르기도 가능합니다.

0: 아래에 샤워할 때 반드시 잘 씻어야 하는 부위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뒤와 등. 목뒤와 등은 따뜻하고 피지가 많아 박테리아의 서식이 매우 좋은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샤워를 할때 묵은 각질, 노폐물이 제대로 씻기지 않는 경우도 많고, 샴푸와 린스 성분이 엉켜붙어 목 여드름 등 드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샤워를 할 때는 목뒤와 등을 잘 씻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귓볼과 귀. 귀 뒤는 피지선이 활발히 분포되어 있고 오염된 먼지나 세균들이 붙기 쉬운 곳이라 황색 포도상구균, 백선균에 의해서 불쾌한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귀 뒤는 피부가 매우 얇고 건조해지기 쉬운 곳이므로 얼굴을 세안할 때 세안제로 부드럽게 씻어주어야 하며 수건으로 잘 말려줘야 합니다.
0: 눈꺼풀. 눈꺼풀은 반드시 잘 씻어줘야 하는 부위인데요. 빗눈물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살짝 눈을 감고 세안해 주시면 됩니다. 눈의 점막에는 노폐물이나 분비물들이 눈꺼풀의 기름샘에 잘 붙기 때문에 반드시 세안을 할때 신경 써야 하는 부위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자기 전에 따뜻한 수건을 눈 위에 5분에서 10분 올려둔 후 살짝 닦아내면 분비물이 잘 닦인다고 하니 이 방법을 사용해 눈꺼풀을 씻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1: 손톱 및 씻기. 손톱은 세균이 서식하기 매우 좋은 환경입니다. 손톱과 피부 사이의 세균은 제대로 씻기가 어려우며 손톱이 길수록 씻어내기가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손을 씻을 때는 손톱 밑까지 비눗물이 들어가게끔 세척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발가락 씻기. 샤워할 때 발가락 사이사이를 안 씻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눗물이 내려가면서 씻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발가락 사이사이는 기운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하나씩 닦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발가락 사이는 붙어 있어 통풍이 잘안 되기 때문에 씻은 후 반드시 잘 말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발의 무좀이라든지 다른 피부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1: 끝으로 건강한 간을 만들기 위해서 꼭 먹어야 하는 간에 좋은 음식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0: 녹황색 채소, 브로콜리, 시금치, 게일, 양배추와 같은 녹황색 채소에는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간의 해독 기능을 지원하고 체내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지방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살짝 데쳐 먹거나 볶음 요리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1: 등푸른 생선. 등푸른 생선에는 고등어, 꽁치, 연어, 참치 등이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D, 단백질이 들어있어 간의 염증을 감소시켜주며 중성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어 지방간 감소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은 주 2회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0: 커피. 커피가 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간 효소 수치를 개선해주며 간경변 및 간암 위험 감소에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 토마토. 토마토에는

0: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간세포 손상을 방지해주고 염증을 방지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토마토는 올리브유와 함께 익혀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증가합니다. 올리브 오일에 구운 토마토가 좋다고 합니다.
1: 두부와 콩. 두부, 콩, 청국장, 된장 등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의 공급원으로 간세포 재생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을 줘 간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부 조림이나 된장국, 콩밥 등으로 맛있게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0: 비트. 비트는 붉은색 채소와 베타인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지방간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섭취 방법으로는 주스로 드셔도 되고 샐러드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1: 마늘. 마늘 속에는 알리신과 셀레늄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간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간의 독소를 제거시키며 항염 및 항균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늘은 생으로 먹거나 다져서 10분 정도 두었다가 조리하게 되면 유효 성분이 더욱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녹차.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지방 축적을 감소시키며 간 기능을 개선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너무 과다 섭취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1: 견과류. 아몬드, 호두, 캐슈넛 등 견과류에는 간 건강에 좋은 지방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E를 공급해주고 간세포 보호작용 및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 한 줌, 즉 20에서 30g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견강 가수가 부른 우리 아버지 띄워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과 제작의 리철욱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 방송, 12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 방송, 8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